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4: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5: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2: 02-731-7333
3: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1: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강원 동해평지, 삼척평지, 삼척산지, 경남 고성, 하동남부, 경북 청송, 영덕, 봉화평지, 전남 장성, 장흥, 강진, 영암, 흑산도, 홍도, 나주 동남부, 구례평지, 고흥남부, 전북 고창, 임실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삼가주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외의 공덕으로 중생의 오랜 습관으로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 불보살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은혜의 세상을 발견하여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은 인지가 날로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공생공영의 대화합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사오니 새 시대의 도운을 따라 이 세상의 일원대도 정법이 방송을 통해 널리 널리 퍼져가게 하옵시고 원음방송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과품 4장에서 6장, 전서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밝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여견히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지렁이와 지네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껍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의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10.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성경, 기독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신약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이슬람교를 만든 그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읽어라 하는 말을 해요. 근데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읽어라.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한 방울의 피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동학을 창조하신 순 최재우 대신사께서는 그때가 한 1860년, 한 100여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신비 체험을 하십니다. 그때 공중에서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며 뭐 하느님, 하나님 뭐 이런 것들 다 표현에 약간 다를 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하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 동학에서는 천사 문답이다. 천사와 문답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게 동학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수은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를 잃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법을 내려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동학의 다른 말로 하면 천도교라고 그래요. 하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하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런 도다 해서 천도교예요. 사실은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는 천도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뜻을 보면. 근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떠셨죠? 이렇게 하나님 음성 정도를 좀 들으셔야 좀 이렇게 종교의 문을 활짝 열고 누가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씻고 정전 또는 교사를 봐도 어때요? 누구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그 불교나 원불교 이런 데는 구원이 없잖냐. 누가 거룩한

0: 하긴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계시든지 뭐든지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뭐 하나라고 해도 되고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한 우리라고 해도 되는데 뭐 가시라고 해도 상제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넓게 두루두루 그냥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천지님의 마음을 읽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지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읽었냐면 여기 나오는 게 8가지예요. 키워드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밝은 것, 지극히 정성한 것, 지극히 공정한 것, 순리 자연한 것, 광대 무량한 것, 영원 불멸한 것, 기륭이 없는 것. 지금까지 몇 개죠? 일곱 개죠. 하나 남았죠. 응용에 무념한 것에서 여덟 가지를 해서 정전에 이 표현이 나와 있진 않지만 대개 원불교 이제 스승님들이나 원불교 사람들은 천지팔도다. 그 여덟 가지로 그 길을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천지님은 그냥 위대하시고 엄청난 힘을 가지시고 신비롭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대종사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안 하시고 어때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대종사님께서는 수없이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으셨던 분인데 줄이고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그나마 여덟 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천지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이잖아요. 이 우주를 또는 우주 만유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표현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남편은,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괜찮아요. 그 대답까지는 괜찮아요. 겸손하니까. 근데 정말로 이러저러하고 어떤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왜 그렇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그 사람한테 불공할 수가 없어요. 그쵸? 최종 풍교무한테 무슨 선물을 갖다 주는데 꼭 제가 싫어하는 것만 갖다 줘, 어떤 분이.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근데 천만에 가서 최종 풍교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님 위대하다고 말은 막 하면서 맨날 천지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천지님한테 한번 불공을 해봐라 그랬더니 천지님 싫어하는 행동만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니라. 대종사님은 위대한 도덕가세요. 사은의 윤리를 밝히셔서 그냥 이렇게 사람 사이의 윤리만이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의 그 관계 윤리를 새롭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 나와요. 도와 덕이라고 표현되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인류 문명이 결국은 갈 때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저는 속으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결국은 우리들 마음으로 수렴할 것이다. 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그 기술을 쓰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운명이 좌우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고 그러는 가운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도는 뭐예요? 길이에요. 길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있는 게 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겠죠. 그렇죠? 바른 도를 행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처음에는 번듯해 보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잘못된 길을 즐겁게 간다고 한들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 수가 있죠. 대종사님은 이 천지도가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도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니까 그 결과인 덕도 어떻게 오겠죠?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예, 인과예요, 인과.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 길을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도를 행하면 그 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결과도 인과의 이치 따라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있는 여기에 천지의 도가 어디 있어요? 입체 유지 여지가 없이 꽉 차 있지만 깜빡하면 뭐예요?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피은의 조목, 보은의 조목, 보은의 결과 막 이렇게 일곱 가지씩 써오셨잖아요. 이 도를 행하면 뭐예요? 천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보은의 결과예요.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천제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방금 제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잘하면? 천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천복의 반대말은 뭐죠? 천벌 받는 거예요. 꼭 벼락이 떨어져서 천벌이 아니라 그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다 뭐예요? 천벌이에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천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천벌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천지팔도를 잘 이렇게 곰곰이 내 것으로 만들면 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길이 이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천지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마음도 편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늘 내가 꿰뚫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 진리님이 그렇구나. 그냥 순리자연하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천지님이 하라고 하는 조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게으를 수도 없어요. 두 가지. 늘 마음을 챙길 수밖에 없죠. 천지팔도를 잘 따르면 천지와 하나 되고 체성에 합할 수 있고 위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교전에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천지같이 우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거나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은 뭐예요? 길게 보면 다생겁내에 내가 이생에는 알았지만 다생겁내에 천지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천지팔도를 잘 행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지팔도를 거스르면 반대말로 해볼게요. 외로워요. 나그네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천지 안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고 또 힘이 없고 해를 입고 벌을 받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천지 배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직공원을 혼자 다녀왔거든요. 거기 사직단 가보셨어요? 사직단? 예, 예, 예. 꽤 되실 거예요. 거기 가면 사직단 별거 없어요. 그게 빈 터예요. 근데 옆에 가면 뭐냐면 그 터에서 이제 그 땅신, 곡식신한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모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기도 있고, 지금도 가서 보시면 온갖 그,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제사 그릇들이 제기. 그 제기들이 이렇게 쭉 거기 있어요. 그 집에. 근데 독특한 거는 여러 채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는 뭐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든 짐승을 잡는, 뭐예요? 재물을 바치는. 그날인지 아무튼 그 제사를 당해서 새롭게 그 동물들을 잡았나 봐요. 그 집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상당한 종교에서 어떤 날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그래요. 그 양을 주로 바치면 뭐예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불교는 어떻게 해요? 원불교는 뭘 바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소나 양은 못 바쳐도 어떻게 뭐 얘가 안 떠오르네.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치잖아요. 그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공자님 같은 분이 그 제사법을 바꾸신 분이에요. 우리 정산 종사님과 소태한 대종사님 뭘 바꾸셨어요? 그 예법을 바꾸신 거예요. 안 올리시잖아요. 천도제를 할 때도 아무것도 안 올리잖아요. 뭘 올려요?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가장 이 끝에 가장 발달한 갈 때까지 간 그런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천지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은 여덟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이런 표현하셨죠. 사막팔조에 성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는 성이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사이간자에 끊어질 단자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꾸준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오늘도 해가 떴어요. 그렇죠? 예. 어제도 떴죠. 그렇죠? 그제도 떴죠. 그저께도 떴죠. 100년 전에도 떴죠. 내일은 뜰까요? 안 뜰까요? 최종품 경우는 피곤하고 게으른 마음이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햇님은 어떻게 왜 안 지치는 거예요? 예? 좀 날도 꾸물꾸물하고 그러면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제가 다음 설교 때는 파도가 철썩 이 얘기만 한 30분 해볼까요? 아, 멀리 차 타고 돈 내고 멀리 가서 그 파도 보러 가시잖아. 거기서 뭘 느끼세요? 그 파도가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그 파도가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치잖아요, 그쵸? 절썩 쳤을지. 거기 가면은 요만한 바위들, 이 자갈돌들, 이렇게 모래알들,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있죠? 그거 깎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철썩철썩 해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거기 있는 자갈들 한번 둥글둥글하게 깎아보시라고 하면 며칠이나 깎으시겠어요? 한 5개 깎다 다 지쳐요? 1000년, 10000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대종사님도 정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오늘도 밥 주고 물 주고 씻기고 똥 닦이고 이러면서 갓난아기를 키워요.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스럽단 말도 사치스럽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정성스러우시 하는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철 들어서 엄마 대부분 알잖아요. 정성스럽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좀 가치 있고 공중을 위해서 하는 이런 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건 쉬워 보여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교무님이 애썼다고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면 다행이고 웬만하면 삐집니다. 이놈의 교당할래 나오지 말아야지. 목속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알아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칭찬하면 춤추는 고래는 뭐예요? 비난하면 죽어요. 최종품 교무한테 잘한다 그러면 잘하고, 최종품 교무한테 못한다 그러면 못하면, 그럼 뭐예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 자갈 하나를 깎는데도 천년 만년 동안 정성스럽게 파도를 치는데, 우리가 그러라고 지금 천지의 도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원로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마 추측하실 텐데, 한 달이 지나면 상실기를 내세요. 어떻게 내시냐면, 좌선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51분, 53분, 최근에는 62분. 저는 고백하건데 그렇게까지 써보진 않았어요. 그냥 50분, 대충 60분 이렇게, 70분 이렇게 써본 적은 있어도 51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원로님 중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해야. 오늘 아프면 뭐예요? 오늘 못하고 내일 하면 돼요. 끊임없이 한 번 하기로 한 것을 끊임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지님하고 합의라는 길이다. 수행과 신앙이 다르지 않아요. 천지팔도를 믿지 못하면 천지팔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맨 끝에 나온 말씀이 뭐죠? 8개 천지팔도 중에 맨 끝에 응용. 예. 응용에 무념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몇 번 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게 응용에 무념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게 응용 무념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근데 앞에 일곱 개 뒤에다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8조를 보태세요. 내가 천지팔도를 행할 때. 천지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들이 천지팔도를 행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극히 밝은 것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밝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정성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공정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순리자연하려고 하지만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광대무량한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영원불멸도 마찬가지고 기륭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맨 끝에는 다 비우시는 거예요. 이 8조가 안 되면 앞에 것들도 다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선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응용무념하다고 하는 거는 자유롭다고 할 것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흔적 없는 그런 자유의 경지를, 해탈의 경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서원문에는 이 천지팔도를, 천지님과 하나 되고 천지님의 위력을 얻고 하는 것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의 합파도로까지 서원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천지팔도만 놓고 보면 이 천지팔도를 행하면 위력을 얻는 것이고 체성에 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천지님과 하나가 되는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천지팔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점점 어떻게 되죠? 아, 천지님의 은혜가 점점점점 크게 느껴지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자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지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을, 느낌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생활 속에서 이 한 조목 한 조목 지금 하다 말았잖아요. 이 여덟 가지 조목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어느 순간, 아, 천지님 마음은 이렇구나, 이 우주 만유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의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I love you, I love you too.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좋은 12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 수칙을 지킵시다. 어린이를 동반한 물놀이 때는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린이는 거북이, 오리 등 각종 동물 모양을 하고 보행기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때 아이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물 안에서 함께하는 활동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 능력과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와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손을 뻗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세에서 9세 이하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보이므로 사전 안전 교육과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3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허전히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후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이므로 약삭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5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0: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갖추고도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비롯해 기술과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이 제공되며 본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지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지일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난 좋아 했었냐고 묻고 싶었다. 창가에 기대 앉은 당신 모습이 슬퍼 보여 말을 못해.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잊혀진 모든 밤들에게 그럼에도 속삭이던 조그만 사랑과 마음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 한데도 이 밤도 녹아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 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넷입니다.
1: 대산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0: It's all about you.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이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우린 다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바라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 다시 이 예회를 맞이할 수 있음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회의 공덕으로 중생의 오랜 습관으로 닫혀있는 마음이 활짝 열려 불보살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은혜의 세상을 발견하여 감사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세상은 인지가 날로 열리고 국한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공생공영의 대화합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고 있사오니 새 시대의 도운을 따라 이 세상의 일원대도 정법이 방송을 통해 널리 널리 퍼져가게 하옵시고 원음방송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과품 4장에서 6장, 전서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밝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여견히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지렁이와 지네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껍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의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하므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균산 최정풍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성경, 기독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신약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또 이슬람교를 만든 그 무함마드 마호메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읽어라 하는 말을 해요. 근데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읽을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읽어라 창조주이신 너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은 한 방울의 피로부터 인간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도 나와요. 동학을 창조하신 최재우, 수훈 최재우 대신사께서는 그때가 한 1860년, 한 100여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신비 체험을 하십니다. 그때 공중에서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며 뭐 하느님, 하나님 뭐 이런 것들 다 표현에 약간 다를 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하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 동학에서는 천사 문답이다. 천사와 문답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게 동학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수훈이 그 이유를 물으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상이 어지러워서 도를 잃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 법을 내려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하고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동학의 다른 말로 하면 천도교라고 그래요. 하늘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하늘의 길을 따르게 하는 그런 도다 해서 천도교예요. 그 사실은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고등 종교는 천도교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뜻을 보면. 근데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어떠셨죠? 이렇게 하나님 음성 정도를 좀 들으셔야 좀 이렇게 종교의 문을 활짝 열고 누가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을 씻고 정전 또는 교사를 봐도 어때요? 누구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그 불교나 원불교 이런 데는 구원이 없잖냐. 누가 거룩하게 이렇게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예?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계시든지 뭐든지 이렇게 뭐가 없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뭐 하나라고 해도 되고 하늘이라고 해도 되고 한 우리라고 해도 되는데 뭐 가시라고 해도 상제라고 해도 되겠죠.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그냥 넓게 두루두루 그냥 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선지님의 마음을 읽으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지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읽었냐면, 여기 나오는 게 여덟 가지예요. 키워드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극히 밝은 것. 지극히 정성한 것. 지극히 공정한 것. 순리 자연한 것. 광대 무량한 것. 영원 불멸한 것. 기륭이 없는 것. 지금까지 몇 개죠? 일곱 개죠. 하나 남았죠. 응용, 예, 무념한 것 해서 여덟 가지를 해서

여덟 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천지라는 말은 우주라는 말이잖아요. 이 우주를 또는 우주 만유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누군가의 마음을 읽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표현할 줄 모른다고 하면 그 상대방을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남편은,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괜찮아요. 그 대답까지는 괜찮아요. 겸손하니까. 근데 정말로 이러저러하고 어떤 경계를 당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왜 그렇게 대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짜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죠? 그 사람한테 불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최상품 교무한테 무슨 선물을 갖다 주는데 꼭 제가 싫어하는 것만 갖다 줘, 어떤 분이. 근데 상대방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좋아한다고 생각해. 근데 천만 원 왔으면 최상품 교무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지님 위대하다고 말을 막 하면서 맨날 천지님한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정작 천지님한테 한번 불공을 해봐라 그랬더니 천지님 싫어하는 행동만 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니라. 대종사님은 위대한 도덕가세요. 사은의 윤리를 밝히셔서 그냥 이렇게 사람 사이에 윤리만이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의 그 관계 윤리를 새롭게 내어주신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 나요. 도와 덕이라고 표현되신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인류 문명이 결국은 갈 때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저는 속으로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결국은 우리들 마음으로 수렴할 것이다. 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봤자, 그 기술을 쓰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운명이 좌우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나고, 그러는 가운데 소태산 대종사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도는 뭐예요? 길이에요. 길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따라가라고 있는 게 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잘 도착하겠죠. 그렇죠? 바른 도를 행하고 바른 길을 따라가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고 처음에는 번듯해 보였지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 잘못된 길을 즐겁게 간다고 한들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쯤에는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을 후회하게 될 수가 있죠. 대종사님은 이 천지의 도가 누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자동적으로. 도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니까 그 결과인 덕도 어떻게 오겠죠?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예, 인과예요, 인과.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러는 게 아니야, 뭐예요? 그 길을 가면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그 도를 행하면 그 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선인 선과 악인 악과인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결과도

0: 인과의 이치 따라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있는 여기에 천지의 도가 어디 있어요? 입추의 유지 여지가 없이 꽉 차 있지만 깜빡하면 뭐예요? 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해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피은의 조목, 보은의 조목, 보은의 결과 막 이렇게 일곱 가지씩 써오셨잖아요. 이 도를 행하면 뭐예요? 천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보은의 결과예요.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천제도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죠? 자동적으로 방금 제가 뭐 받는다고 그랬죠? 잘하면 천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천복의 반대말은 뭐죠? 천벌 받는 거예요. 꼭 벼락이 떨어져서 천벌이 아니라 그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다 뭐예요? 천벌이에요. 그리고 마음 공부를 잘못하면 천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천벌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 천지팔도를 잘 이렇게 곰곰이 내 것으로 만들면 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길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천지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 마음도 편안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을 늘 내가 꿰뚫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편안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 진리님이 그렇구나. 그냥 순리자연하게 따라가면 되겠구나.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뭐예요? 천지님이 하라고 하는 조목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게으를 수도 없어요. 두 가지. 늘 마음을 챙길 수밖에 없죠. 천지팔도를 잘 따르면 천지와 하나 되고 체성에 합할 수 있고 위력을 얻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 교전에는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천지같이 우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거나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뭐예요? 길게 보면 다생겁내에 내가 이 생에는 알았지만 다생겁내에 천지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천지팔도를 잘 행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천지팔도를 거스르면 반대말로 해볼게요. 외로워요. 나그네로 사는 것 같아요. 이 천지 안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아.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고 또 힘이 없고 해를 입고 벌을 받고 고통 속에서 헤매게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천지 배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며칠 전에 이 사직공원을 혼자 다녀왔거든요. 거기 사직단 가보셨어요? 사직단? 예. 꽤 되실 거예요. 거기 가면 사직단 별거 없어요. 그게 빈 터예요. 근데 옆에 가면 뭐냐면 그 터에서 이제 그 땅신, 곡식신한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이제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같이 이제 모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보면 그 제사를 준비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기도 있고, 지금도 가서 보시면 온갖 그, 이렇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제사 그릇들이 제기. 그 제기들이 이렇게 쭉 거기 있어요. 그 집에. 근데 독특한 거는 여러 채 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는 뭐예요? 소를 잡고 양을 잡든 짐승을 잡는, 뭐예요? 제물을 바치는. 그날 이제 아무튼 그 제사를 당해서 새롭게 그 동물들을 잡았나 봐요. 그 집이 따로 있어요. 지금도 상당한 종교에서 어떤 날이 되면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갑니다. 그 희생이라고 해요. 그 양을 주로 바치면 뭐예요?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원불교는 어떻게 해요? 원불교는 뭘 바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소나 양은 못 바쳐도 어떻게 뭐 얘가 안 떠오르네.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좀 어떻게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바치잖아요. 그 핵심은 뭐예요?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는 거예요. 공자님 같은 분이 그 제사법을 바꾸신 분이에요. 우리 정산 종사님과 소태한 대종사님 뭘 바꾸셨어요? 그 예법을 바꾸신 거예요. 안 올리시잖아요. 천도제를 할 때도 아무것도 안 올리잖아요. 뭘 올려요? 마음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역사에 가장 이 끝에 가장 발달한 갈 때까지 간 그런 종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날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없이 천지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대종사님이 여덟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이런 표현하셨죠. 사막팔조에 성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는 성이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간단 없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사이간자에 끊어질 단자예요.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꾸준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오늘도 해가 떴어요. 그렇죠? 예. 어제도 떴죠. 그렇죠? 그제도 떴죠. 그저께도 떴죠. 100년 전에도 떴죠. 내일은 뜰까요? 안 뜰까요? 최종품 경우는 피곤하고 게으른 마음이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햇님은 어떻게 왜 안 지치는 거예요? 예? 좀 날도 꾸물꾸물하고 그러면 좀 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제가 다음 설교 때는 파도가 철썩, 이 얘기만 한 30분 해볼까요? 아, 멀리 차 타고 돈 내고 멀리 가서 그 파도 보러 가시잖아. 거기서 뭘 느끼세요? 그 파도가 몇 번 쳤을 것 같아요? 그 파도가 다 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치잖아요, 그쵸? 절속 쳤을지. 거기 가면은 요만한 바위들, 이 자갈돌들, 이렇게 모래알들,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있죠? 그거 깎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철썩철썩 해가지고. 우리 교도님들, 거기 있는 자갈들 한번 둥글둥글하게 깎아보시라고 하면 며칠이나 깎으시겠어요? 한 다섯 개 깎다 다 지쳐요? 천년, 만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대종사님도 정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 오늘도 밥 주고 물 주고 씻기고 똥 닦이고 이러면서 갓난아기를 키워요. 엄마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성스럽단 말도 사치스럽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참 정성스러우셔 하는 말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원래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철 들어서 엄마 대본 말잖아요. 정성스럽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좀 가치 있고 공중을 위해서 하는 이런 보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건 쉬워 보여요. 내가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하는데 교무님이 애썼다고 얘기도 안 해. 그럼 어때요? 마음이. 섭섭하면 다행이고 웬만하면 삐집니다. 이놈의 교당을 내 나오지 말아야지. 목석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알아줘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칭찬하면 춤추는 고래는 뭐예요? 비난하면 죽어요. 초정풍 교무한테 잘한다 그러면 잘하고, 초정풍 교무한테 못한다 그러면 못하면, 그럼 뭐예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아, 자갈 하나를 깎는데도 천년 만년 동안 정성스럽게 파도를 치는데 우리가 그러라고 지금 천지의 도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원로님이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아마 추측하실 텐데 한 달이 지나면 상신기를 내세요. 어떻게 내시냐면 좌선 시간을 어떻게 체크하시냐면 51분, 53분, 최근에는 62분. 저는 고백하건대 그렇게까지 써보진 않았어요. 그냥 50분, 대충 60분 이렇게, 70분 이렇게 써본 적은 있어도 51분, 50.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원로님 중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끊임없이 해야. 오늘 아프면 뭐예요? 오늘 못하고 내일 하면 돼요. 끊임없이 한 번 하기로 한 것을 끊임없이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천지님하고 합의라는 길이다. 수행과 신앙이 다르지 않아요. 천지팔도를 믿지 못하면 천지팔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맨 끝에 나온 말씀이 뭐죠? 여덟 개 천지팔도 중에 맨 끝에 응용. 예. 응용에 무념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파도가 치는데 몇 번 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치는 게 응용에 무념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잘한다고 하든 못한다고 하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게 응용 무념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근데 앞에 일곱 개 뒤에다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다가 팔조를 보태세요. 내가 천지팔도를 행할 때. 천지님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들이 천지팔도를 행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극히 밝은 것이니까 우리가 지혜를 밝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정성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지극히 공정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순리자연하려고 하지만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광대무량한 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도 응용에 무념하면 돼요. 영원불멸도 마찬가지고 기륭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맨 끝에는 다 비우시는 거예요. 이 팔조가 안 되면 앞에 것들도 다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진정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하는 말은 뭐예요? 선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응용무념하다고 하는 거는 자유롭다고 할 것도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흔적 없는 그런 자유의 경지를, 해탈의 경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우리 서원문에는 이 천지팔도를 천지님과 하나 되고 천지님의 위력을 얻고 하는 것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천지팔도만 놓고 보면 이 천지팔도를 행하면 위력을 얻는 것이고 체성에 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늘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천지님과 하나가 되는가? 내가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또 천지팔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죠? 아, 천지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 크게 느껴지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자가 아니라,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지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는 깨달음을, 느낌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회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그 구체적인 이야기 이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생활 속에서 이 한 조목 한 조목 지금 하다 말았잖아요. 이 여덟 가지 조목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면 어느 순간 아 천지님 마음은 이렇구나. 이 우주 만유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법회 소득을 대조하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부산역 골목국밥 찍힘 서린 창가에 하얀 김 오르는 그릇 사이로 내가 울었지 되지 국밥 한 숟갈 뜨며 내 마음도 같이 울었지 부산역 골목국밥집 다대기 파송소 후추는 아직인데 눈물이 나와 뜨거운 국물보다 더 뜨거운 건 너의 눈물이었어

저녁도 골목 새벽 국밥집 불 켜져 있고 돼지 냄새 파 냄새 인생 냄새 섞여 있지 그 국밥집에 앉아있던 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뚝배기 김을 나와 내 안경같이 울고 술은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원음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107.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0: 사이 그댄 얼굴이 좋아보여 예뻐졌다 넌 항상 내 눈에 원래 과보여
1: 근데 오늘따라 조금 달라보여 유난히 뭔가 더 차가 보여 나를 보는 눈빛이 등정에 가득 찼어 네 앞에서 난 차가 보여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실을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i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으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는 경지까지 도달하라 함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1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 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스승을 존숭하며 친견하지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분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살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살므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측량하는 사람이 먼저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듯이 우리의 공부사업에도 기점을 잡음이 중요하나니 공부의 기점은 자기의 마음 공부에 두고 제도의 기점은 자신의 제도에 둘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다 제도한 후에 남을 제도하라는 말은 아니니 마음 공부에 근본하여 모든 학술을 공부하고 자신 제도에 힘을 쓰면서 제도 사업에도 힘을 쓰라 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1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으시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애에 착심이 없으시나 범부는 좋고 낮은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얼음 가득한 찻잔을 쥐는 것보다는 온기 어린 찻잔이 좋아서요. 찬물이 우러나는 시간 속에 많이 가지려는 욕심, 빨리 이뤄내려는 조급함을 녹여냅니다. 호흡도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좌선을 준비해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항상 다뭅니다. 공부를 오래 해서 스승 화강이 잘 되면 맑고 윤활한 침이 혀 줄기와 이 사이로부터 계속 나오는데 그 침을 입에 가득히 모아 가끔 삼켜내립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여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수행품 49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하나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술은 줄맞은 기술이 되지 못할 것이요. 도학을 배우는 사람이 시비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면 그 공부는 요령 있는 공부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일과 이치 간에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감정을 내리는 것은 그대들로 하여금 굽은 길을 피하고 바른 길을 밝게 하고자 함이어늘 만일 나에게 감정 받기를 꺼린다든지 그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데 불만을 가진다면 본래 배우러 온 목적이 그 무엇이며 공부는 어떻게 진취될 것인가 나뿐 아니라 누구든지 정당한 비판과 충고는 그대들의 전도에 보감이 되는 것이어늘 그 전도를 열어주는 은인에게 혹 원망을 가진다면 또한 배은자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그런즉 그대들은 내가 그대들에게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에나 세상이 잘한다 잘못한다 하는 데에나 다 같이 감사하는 동시에 공부에 참된 요령을 얻어나가기에 더욱 힘쓸지어다.

언제 어디서나 법의 감정을 받게 될 때 공부의 향상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 그러니 진보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말씀, 오늘도 마음 깊이 새깁니다. 엘베니스의 마요르카, 스페인 섬 마요르카의 풍경을 담은 곡입니다. 본래 피아노 곡인데요, 오늘 페페 로메로의 기타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욕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나와 내 주위의 기운을 나쁘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일마저 망치게 합니다. 반대로 남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상대와 주위 사람들을 좋은 기운으로 이끌고 자기 자신도 그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든 순조롭게 풀립니다. 이러한 인과보응의 이치를 잘 알아서 남의 이로움을 나의 이로움으로 삼는 자리이타의 마음을 지닌 원웅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3장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본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제가의 요법.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지출을 대주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 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각원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만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네, 원불교정전 수행편 최초 법어를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80장 수신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법을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공부하는 사람이 처지 처지를 따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면 곧 이것이 일심 공부요.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하여 순서 있게 하면 곧 이것이 연구 공부요. 이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고 저 일을 할 때 불의에 끌리는 바가 없게 되면 곧 이것이 취사 공부며 한가한 때에는 염불과 좌선으로 일심에 전공도 하고 경전 연습으로 연구에 전공도 하여 일이 있는 때나 일이 없는 때를 오직 간단 없이 공부로 계속한다면 저절로 정신에는 수양력이 쌓이고 사리에는 연구력이 얻어지고 작업에는 취사력이 생겨나리니 보라, 송규는 입문한 이래로 지금까지 혹은 총부 혹은 지방에서 임무에 노력하는 중 정식으로는 단 3개월 입선도 못하였으나 현재 그의 실력을 조사하여 본다면 정신의 수양력으로도 애착 탐착이 거의 떨어져서 희로애락과 원근친소에 끌리는 바가 드물고 사리의 연구력으로도 일에 대한 시비이해와 이치에 대한 대소유무를 대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작업의 취사력으로도 불의와 정의를 능히 분석하여 정의에 대한 실행이 십중팔구는 될 것이며 사무에 바쁜 중에도 써 보낸 글들을 보면 진리도 깊으려니와 일반이 알기 쉬운 문체며 조리 강령이 분명하여 수정할 곳이 별로 없게 되었으니 그는 오래지 아니하여 충분한 삼대력을 얻어 어디로 가든지 중인을 이익주는 귀중한 인물이 될 것인바. 이는 곧 동정간에 끊임없는 공부를 잘한 공덕이라. 그대들도 그와 같이 동정 이려의 무시선 공부에 더욱 정진하여 원하는 삼대력을 충분히 얻을지어다. 1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이 없을 때에는 항상 일 있을 때 할 것을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일 있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상황 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마나니라. 11. 해와 시간에 전 음광이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다른 점이란 문제로 말하는 가운데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경우에 이르고 보면 또한 다 사막을 이용하게 되나 그들은 그때 그 일만 지내가면 방심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지내도 공부상 아무 진보가 없지만은 우리 공부인은 때의 동정과 일의 유무를 헤아릴 것 없이 이 사막을 공부로 계속하는 까닭에 법대로 꾸준히만 계속한다면 반드시 큰 인격을 완성할 것이라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음광의 말이 뜻이 있으나 내 이제 더욱 자상한 말로 그 점을 밝혀주리라. 가령 여기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았는데 한 사람은 기계의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좌선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그저 무료히 앉아있다 하면 외면으로 보아 그들이 앉아있는 모양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오랜 시일을 계속한 후에는 각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기계 연구를 한 사람은 어떠한 발명이 나타날 것이요 좌선에 힘쓴 사람은 정신의 정력을 얻을 것이요 무료 도일한 사람은 아무 성과가 없을지라 이와 같이 무엇이나 그 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결과는 큰 차이가 있나니라 또는 내가 어려서 얼마 동안 같이 글 배운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는 공부에는 뜻이 적고 광대소리 하기를 즐겨하여 책을 펴놓고도 그 소리, 길을 가면서도 그 소리이더니 마침내 백발이 성성하도록 그 소리를 놓지 못하고 숨은 명창 노릇하는 것을 연전해 보았고 나는 또 어렸을 때부터 우연히 진리 방면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독서에는 별로 정성이 적고 밤낮으로 생각하는 바가 현묘한 그 이치여서 이로 인하여 침식을 다 잊고 명상에 잠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로부터 계속되는 정성이 조금도 쉬지 않은 결과 드디어 이날까지 진리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을 두고 볼지라도 사람의 일생에 그 방향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이며 이미 방향을 정하여 옳은데 입각한 이상에는 사심없이 그 목적하는 바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기초가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수행품 9장에서 11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0장 법의 등급가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 원기 31년 5월 유일학림 계약직에 훈시하시기를. 유일학림은 대종사께서 제세 당시에 직접 뜻을 두시고 유일이라는 교명까지 정하셨으나 시국관계로 그 뜻을 다 펴지 못하셨던 바를 해방을 맞아 이제 개학하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먼저 유일의 참뜻을 알아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성과를 얻으라. 유일한 목적이란 곧 재생의세요. 유일한 행동이란 곧 무아봉공이요. 유일한 성과란 곧 일원세계 건설이니 지금은 비록 좁은 교실에 학인의 수요도 많지 못하나 장차 수 없는 도인들이 여기에서 쏟아져 나와 넉넉히 세계를 제도하게 되리라. 5. 원기 33년 4월 원불교 교헌을 재정 반포하시니 총강 제1조에 원불교는 우주의 원리요 재불의 시민인 즉 일원의 대도에 근본하여 정신, 정각, 정행을 종지로 한다 하시고 제2조에 본교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로서 전 세계를 불운화하고 일체 대중을 선법화하여 재생의세하기로 목적한다 하시고 제3조에 본교는 법신불 일원상을 본존으로 한다. 일원은 사은의 본원이요 법보화 3위의 대상이며 서가모니불과 소태산 대종사의 정전 시민이심을 신봉하여 진리로서 신봉한다 하시니라. 6. 원기 34년 4월 유일학림 제1회 졸업식에 훈시하시기를. 그대들이 3년간 만족한 공부는 하지 못하고 고생만 너무하여 미안하나 그대들은 우리 교단의 사업 경로를 회고하여 보라. 처음 방언으로부터 숫장사, 엿장사를 한다. 농사를 짓고 축산을 한다. 과수원과 약국을 경영한다. 개인적으로는 제사공장, 고무공장에를 다닌다 하여 3년 학림은 고사하고 3개월 선 한 번 마음 놓고 난 선진이 그대들 이전에는 없었나니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그 성립의 순서가 대개 이러하며 후진이 선진을 특별히 추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나니라.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요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그대들에게 이 두 가지만 갖추어 있다면 학식이 부족하여도 전두가 양양하리니 다른 것에 부족을 느끼지 말고 오직 여기에 부족을 느끼며 다른 것을 갖추려 애쓰지 말고 오직 여기에 애를 쓰라. 이제 그대들은 학림의 학과는 마쳤지만은 정말로 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나니 그 큰 공부란 곧 일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며 일하는 사상 공부라. 그대들의 이런 일동이 앞으로 학림과 교단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을 한때라도 잊지 말고 신성과 공심에 근원하여 이 사상 공부에 부지런히 잘 힘써서 부처의 공부와
부처의 사업을 원만히 성취하기 바라노라. 7. 원기 34년 5월 원광을 창간하시며 일원지광 편조시광이라는 제자를 내리시고 다시 요원을 내리시기를 무엇이나 진실한 일은 아무리 없애려 하여도 필경은 있어지는 것이요 거짓된 일은 아무리 있으려 하여도 필경은 없어지고 마나니라. 8. 학인이 묻기를 우리의 기관지와 우리가 세운 학교들의 이름을 원광이라 하셨사오니 그 뜻이 무엇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일반적으로는 일원되도를 빛내라는 뜻이나 원광 두 글자에 더욱 깊은 이치가 들어있나니 원은 곧 일원의 당체로서 만유와 만법의 근본자리요 광은 곧 그 자리에서 만유와 만법이 나타나는 것이라 원은 체요 광은 용으로 모든 법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나니 이 뜻을 잊지 말고 잘 궁리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광으로서 하라. 우리 회상의 발전은 그 가운데 있으리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경륜편 4장에서 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의 빛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나의 큰 서원은 일체 동포를 하나도 빠짐없이 부처로 만드는 일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나니 우리는 대종사께서 가르쳐주신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거듭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니라.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구화주요, 가정을 구원해 주신 구가주요, 나라를 구원해 주신 구국주요, 세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니 우리는 보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자신과 가정과 나라와 세계와 종교를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인바. 그러기로 하면 자신과 교도와 국민과 인류를 훈련하는 데 일천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마시고 숨을 쉬듯이 활용하는 법이라야 만대를 이어갈 살아있는 법이라.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평상심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니 특별히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중과 함께 법도 있는 생활을 오래오래 계속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힘이 쌓이게 되느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종교인 가운데는 심성 단련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에는 심성 단련과 기질 단련을 아우르지 않으면 원만한 종교인이 될 수 없나니 그대들은 항상 이론상 진리를 바탕으로 훈련하여 완전한 이론의 기질을 갖추기에 힘써야 하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리를 공부하고 훈련할 때는 항상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대조하며 공부의 효과와 감상을 몸으로 느껴야 하나니 사원에 대한 은혜를 느낄 때와 느끼지 못할 때, 사유를 실천할 때와 실천하지 않을 때, 삼학수행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정기훈련 11과목을 공부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이론상 법어를 표준으로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유무념 대조 공부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을 때와 삼지 않을 때, 죽기로서 정의를 실천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법으로 길들일 때와 길들이지 않을 때, 참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계문을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법위에

너 자칫 병만 키울 뿐 시료를 거두기가 어렵나니 급하게 서두르거나 게을리하지 말고 오로지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훈련법으로 법의 등급에 따라 일심으로 정진하다 보면 결국 불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시선 무쳐서는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선을 하는 것이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모두가 부처임을 알아서 불공을 하자는 것이니 이를 알아야 견성의 토가 떨어진 것이고 진리의 본체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선을 하고 모두를 부처로 알아 불공을 해야 하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흙이 굳으면 단단한 돌같이 되듯이 사람도 법으로 체질화되면 성인이 될 수 있나니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스스로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 노력하라. 공부인의 근기에 따라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법으로 체질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눌러야 할 때 눌러주고 풀어야 할 때 풀어주는 훈련이 뒤따라야 하느니라. 수행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항상 스스로를 살펴 어둠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나니 이것이 바로 불퇴전이라. 법으로 알맹이를 채워야 일생이 허망하지 않을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오늘 그 교의품 21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품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지금 신앙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 체계, 우리 교리 체계가요, 이제 신앙문이 먼저입니다. 신앙문이 먼저고, 그게 이제 수행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행문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 그 적용이 그 돼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것이 신앙 먼저, 수행 뒤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순서를, 선후를 잘 가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그 있게 돼요. 그 이제 그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휴대폰 번호가요, 끝이 뭔가 하면은 010하고 뭐뭐 하고 끝에 이제 네 자리가 있잖아요. 휴대폰 번호가 제 끝이 어디인가 3844입니다. 3844가 뭡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3844예요. 제가 휴대폰 이제 그 끝자리 번호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요새 이제 가끔 느끼는 그 생각이에요. 4438로 할 것을. 4438로. 그럼 어째 됩니까? 4은 4요? 3억 8조지요. 이러면 순서가 딱 맞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생각 해봤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이렇게 그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신앙문이 언제든지 먼저입니다. 그 신앙문이 먼저고. 그래서 교리도를 보더라도 이쪽 이제 지금 왼쪽에는 이제 이제 신앙문이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수행문,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품 앞부분에서는 신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쭉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수행의 문 교리로 들어가서 이제 사막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문의 그 수행의, 원불교 수행의 강령은 뭔가 하면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 사막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21장 내용이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을요,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이제 뭐를 예를 들으셨는가 하면요, 새사랑의 새 발에다가 이제 예를 이제 사막을 이제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제 연결을 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모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무님들도 모두 예화 들잖아요. 예화 들면은 이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대종경의 내용도 여기서 말이죠. 사막을 어디다가 이제 비유를 하는가 하면요, 새사랑의 새 발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새사랑이, 새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생겨갖고 이제 새 발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새사랑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새사랑이요, 발이 세 개가 아니고 한 개만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효과가. 한 개만 있다고 하면은 이게 새사랑, 이게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끌어내는 것이 새사랑이 하는 그 지금 저 도구 아닙니까? 새사랑의 도구는요, 뭘 있으면은 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끌어내는 것이 이제 그 이제 새사랑이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이게 끌어내는데 끌어내지긴 하겠죠. 하지만 또 한 가락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세 가락을 같이 끌어내 버리면은요 한 가락 한 가락 안 나오잖아요. 무더기로 착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지금 사막을 지금 비유를 하셔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새사랑의 새 발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새사랑인데요. 그래서 이제 새사랑을 이어서 예를 들은 것은요. 이게 왜 이 새사랑을 예를 들은가 하면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이건요.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도구였다 이 말이죠. 특히나요. 지금이야 뭐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그 끌어내고 하는 것은요. 뭐 포크레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기계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과거 시대는 그것이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끌어내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새사랑 아니었습니까? 이 당시에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살으셨던 그 당시에 물질 문명의 정도가 그 정도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인식됐느냐. 스승님의 그 지금 그 깨달음의 경지에 어떻게 인식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법문으로 나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사랑을 이제 이렇게 예를 그 이제 들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새사랑을 지금 예를 들으셨지만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새사랑만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지금 도구들이 지금 개발이 돼갖고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GPT 그 얘기했죠. 그것도 말이죠. 인간이 만든 도구 아닙니까? 그 도구예요. 그 인간이 만든 도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도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 사용하는 것이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들의 그 지금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은요. 그래서 지금은 말입니다. 엄청 많은 도구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개발된 도구들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제 우리가 선용해야 한다. 선용. 그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제 그게 선용하는데 그러면 뭐가 들어서 선용합니까? 사람의 정신이 들어갖고 이제 지금 선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정신은 언제든지 주체입니다. 그 정신은 주체예요. 주체고 도구는 뭔가 하면요. 그 말이 말이에요. 그 정신이 선이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인간 세계 속에서 물질 문명의 발달에 따라 가지고 계속 개발되는 모든 도구들을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이 주체가 돼 가지고 그것을 잘 선용하도록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용의 방법을 어떻게 소태단 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사막이다. 그래서 사막의 공부가 정리가 되고 마음속에 정립이 딱 된 사람은요, 일체 우주 만유에서 생성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을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요, 3대력 그러죠. 3대력. 세 가지 큰 힘이다. 3대력. 그러면 3대력이 뭐냐? 수양력, 연구력, 지사력이죠. 이 세 가지 힘이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일체의 모든 도구들을 잘 선용해 나가는 그런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원불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은요, 왜 이게 이제 그 소상 세 발에 사막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왜 이제 사막으로 이 사막입니다. 이제 사막인데 왜 이게 사막으로 말씀을 이 지금 이 우주에 존재하는 진리는요. 진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 진리는요. 삼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세 가지 속성. 진리의 삼속성. 이걸 알아야 돼요. 진리가 삼속성이 있다.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자, 첫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1: 보편성.
0: 보편성요?
1: 절대적인 진리.
0: 예?
1: 절대적 진리.
0: 아하하하. 첫째 속성. 비었다. 비었다.
1: 예. 꽉 찼다. 비었다.
0: 비었죠?
1: 예.
0: 진리의 본체는 뭔가 빈 자리예요. 빈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참 우리가 참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요. 그걸 이걸 이제 뭐라 그런 건 공이라 그러죠? 공이라 그러고 이제 공이라고 하는데 비었다. 빈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리가 비지 않으면은요, 비지 않고 진리가 이제 비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진리의 첫자리가 없어지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첫자리는 비어 거예요. 빈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입니다요. 진리를 우리가 지금 닮아가잖아요. 진리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닮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어있는 진리의 그 속성에 합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를 닮아가죠. 진리를 닮아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하는가 하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일상 사는 세계 속에서 사는 거 보면요. 이 빈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여간 과거의 관념과 생각 이것을 말이죠 비울 수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꽉 차 있으니까 뭔가 하면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것이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울 수 있는 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는 함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능력을 함양하지 못하면은요, 생활 속에서 전부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요, 엉뚱한 짓거리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문맹자 얘기할 때 배우라 그랬죠? 배우고 나서 어찌 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라 그랬죠? 싹 잊어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또 삐져버리면 하면 됩니까? 또 어찌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배워야 되죠. 그게 이게 뭔가 하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다른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그대로 지금 와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놔버리면은요, 제대로 된 이것이 되질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웁시다. 자, 비우자. 그 다음에 삼속성 중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뭔 속성입니까? 예? 원. 예. 원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니까 한글로.
1: 원만성?
0: 아니죠. 밝음. 밝다. 우리의 마음 자리는 또 이런 쌍의 진리 자리는요. 대. 광명의 덩치예요. 광명. 광명. 밝음의 덩치예요. 이거를 우리 정전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공적, 영지의 광명. 그랬죠? 공적, 영지의 광명.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상의 진리 자리는요, 대밝음의 자리예요. 밝다. 그래서요, 이 밝음을 우리가, 진리가 밝기 때문에 밝음을 우리가 딱 뭔가 하면. 체득해버리는 거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운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꽉 채워진 이번 한 주가 지나면 여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8월이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달로 넘어가기 전에 뜨겁고도 치열했던 7월을 잘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가 유난히 바쁘신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조금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뭐가 됐든 이번 한 주도 무탈하게 잘 보내서 7월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 볼까요? 7월 27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따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선미 Forever July 전해드렸습니다. 와, 어느새 7월에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았던 한 달이었는데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전국적으로 장마는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본격적인 열대야와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데요. 모두 모두 무탈하게 이 고비를 잘 넘겨보기로 하죠. 무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보송하고 시원하게 이 아침 시간 우리 만나서 함께 신나게 좀 에너지를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주도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왔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듣고 싶은 노래들 모아서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 신청해주세요. 2부에 세 곡의 노래 쫙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뒷번호 5073님이 연하님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네요. 이번 주는 내내 폭염이라고 하던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그러게요. 지난주 비 그치고 난 직후부터 야 정말 여름이구나 싶을 정도로 엄청 더워졌더라고요. 그래 여름에 이랬었지 싶을 정도로 많이 더운 날씨라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냉방시설이 좀 취약한 곳에 계신 분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들 잘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꽤나 덥다고 하는데 물 잘 챙겨 드시고 무더운 한낮에는 또 그늘에서 좀 쉬엄쉬엄 쉬어가시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유기님, 연아씨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해가 아주 쨍쨍하니 온몸으로 여름이다! 외치는 주말이었어요? 라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여름이었지! 를 실감하는 주말이었습니다. 게다가 중복이 또 껴있었잖아요. 주말 동안에. 뭐 안 난 거 좀 몸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식으로 잘 챙겨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뭐 날이 날이니까 무조건 건강식을 챙겨 먹긴 먹었어요. 평소에도 잘 먹지만 좀 더 열심히 잘 먹어보자. 약간 이런 기분으로 챙겨 먹었는데 더위를 나는데 도움이 좀 되었 주었으면 좋겠네요. 에이핑크 굿모닝 베이비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두 곡 듣고 올게요.

에이핑크 굿모닝 베이비 홍대광 잘 됐으면 좋겠다 두 곡을 듣고 왔고요. 7시 16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3675 쓰시는 분께서 분명 금요일까지는 토요일이 중복인 걸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토요일에 눈을 뜨니까 벌써 다 12시가 지났더라고요. 그렇게 얼레벌레 주말이 휙 지나가고 중복 역시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하하하. 그래도 평소에 잘 챙겨 먹으니까 올여름 무사히 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그냥 그렇죠. 요즘에야 평소에도 대부분은 다 잘 드시고 계시니까 뭐 초복 중복 말복 잘 뭐 따로 안 챙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좀 그러다 보니 잘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집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가 저는 알고 있어서 오늘 중복인데 뭘 먹을 것인지 얘기했더니 오늘이 중복이야! 막 다들 그제서야 뒤늦게 아 중복이면 챙겨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저희 집은 백숙을 챙겨 먹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367호님 아직 말복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때는 뭐 맛깔난 거 한번 챙겨서 잡숴 보시죠. 서인국입니다. 날 채워준 한 사람.

서인국 날 채워준 한 사람, 이어서 한로로 너와 나까지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마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은 원더걸스 노바디 전해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는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1: 오뚜기
9: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3: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산들 여름날 여름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신청곡을 했죠.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그곳까지 신속 정확하게 듣고 싶은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음악 택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이실지 어떤 노래를 어떤 이유로 골라주셨을지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으로 저희와 얘기 나누실 수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도 신청해 주세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케플러 버블껌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볼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0: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5148 고객님께서 어김없이 시작된 월요일, 어느새 7월의 마지막 주네요. 하하하. 월말이라 마감해야 할 일도 많고 여러모로 바쁜 한 주겠지만 그래도 파이팅 해보아요! 라며 보내주신 101의 We Wanna Go, 아이들의 컬렉션, 블랙핑크의 뛰어! 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148 고객님, 신청곡 왔자요!
1: 워너블 많이 기다렸지?

신청곡 왔죠? 오늘은 5148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101, We Wanna Go, 아이들 클락션, 블랙핑크의 뛰어! 까지 함께 했어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3부에는 시사 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3부로 건너오시고요. 2부 끝곡 윤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

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정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허영별의 해피니스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3부에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의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으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한글로 일곱 글자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8507님이 본격 방학 시작! 이 시간엔 늘 정신없었는데 아이들이랑 함께 특가정을 여유롭게 듣고 있어요. 하하하하 보내주셨어요. 아니, 또 이런 점이 있군요. 방학이 시작되면 또 아이들 막 등교 준비하느라 정신없고 이런 건 조금 줄어들 수 있으니까 또 의외의 여유로움이 또 이 시간에 생기시네요. 오, 그래요? 그건 좀 좋은데요. 제 입장에서는. 8507님 그럼 아이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잠시 후 상식 퀴즈에 도전해 주시고요. 유아 숲의 아이 전해드리고 오늘의 상식 퀴즈 전해드립니다.

빠빠 현대사회의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바다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이것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대체로 투명하고 가툴레에 많은 촉수를 가지고 있는 무척추 동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것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해안가까지도 많이 밀려오고 있어서 만지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대체로 투명하고 갓둘레에 많은 촉수를 가지고 있는 무척추 동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오리, 2번 개구리, 3번 송사리, 4번 해파리. 1번 가오리, 2번 개구리, 3번 송사리, 4번 해파리.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연안에 이것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투명하고 갓둘레에 많은 촉수를 갖고 있는 무척추 동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오리, 2번 개구리, 3번 송사리, 4번 해파리.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시자 사례기를 우리 회상을 과거 회상의 한 종파로 아는 이가 있나이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 부처님께서 바라문의 교리를 인순하신 점이 있고 예수께서 구약을 연언하시었으되 불교나 기독교를 과거의 한 종파라 하지는 않나니라. 또 사례기를 과거 교법과 우리 법과의 관계는 어떠하나이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주로 창조하시고 혹 혁신 혹 인용하셨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9장 법문입니다.

0: 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0: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신지 마이티 마우스 해뜰 날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의 문제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7말 8초가 가장 핫한 휴가 기간이잖아요. 아마 요 시즌에 요 기간에 바닷가 찾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를 좀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 연안에 이것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체로 투명하고 갓둘레에 많은 촉수를 갖고 있는 무척추동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가 나갔고요. 한강의 기적, 해파리, 아로라, 해파리, 여자친구, 해야, 에픽하이, 파리스 전해드렸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해파리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진짜 심심찮게 들려온 뉴스 가운데 하나예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주요 해수욕장의 독성을 가진 해파리가 해안가에 출몰했다라는 소식들을 들었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그 수가 무려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출현 시기도 작년에 비해서 2주가 더 빨라졌다는데요. 독성이 강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에 쏘일 경우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쇼크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쏘인 즉시 물 밖으로 나와서 바로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청하시고요. 쏘인 부위는 식염수로 세척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촉수가 끊어진 사체나 조각에도 독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6993님, 4번 해파리. 해파리 냉채는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바다 못 가본 지 한 15년 됐는데 가고 싶어요. 보내주셨고요. 876 하나님, 정답 4번 해파리. 배달하면서 정답 보냅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2020님, 4번 파리파리 해파리. 6738님, 4번 해파리. 오늘도 특별한 아침입니다. 아이들 방학이라서 아침 김밥 싸서 집에 두고 출근 중입니다. 자두의 김밥 신청해도 되나요? 보내주셨고요. 2221님, 해파리. 우리 집은 지파리가 너무 많이 설치고 날아다녀요. 요새 또, 그쵸. 초파리가 또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겠다 싶은 초파리가 곳곳에서 진짜 어디서 그렇게 생기는 걸까요? 3792님, 정답 4번 해파리죠. 맵고 상큼한 해파리 냉채 끝내주죠. 노은이님, 정답 4번 해파리. 출근길 한산합니다. 아이들 방학과 휴가로 모처럼 여유롭습니다. 3450님, 정답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냉채 무척 다들 해파리 얘기하는데 해파리 냉채만 얘기하실 거예요? 맛있긴 맛있죠. 이때 여름에 또 콤하고 매콤하고 코끝이 찡하니 약간 입맛 돌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긴 하죠. 오늘도 힘내세요. 토마토 주스를 만들고 있어요. 9173님, 3번 해파리입니다.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오답일 때 땡 소리치시는 게 재밌어서 한번 웃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내신 걸까요? 9173님, 3번은 송사리였습니다. 9173님, 땡!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383 하나님, 4번 해파리. 걷는 게 흐느적거려서 대학 때 제 별명이었어요. 젤리피쉬. 1422님, 정답은 4번 해파리. 오늘도 아침부터 해가 뜨겁네요. 출근길 좋은 음악으로 항상 신나게 시작합니다.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383 하나님, 1422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청해 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자두의 노래입니다. 김밥.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비스 개시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 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서비스를 이번 주 수요일인 29일부터 개시합니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는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와 퇴직자, 프리랜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일일이 챙겨야 했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으며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